알게된 날카데즈마사 스무야 가자에레 가자이카 니니 닥나니 몰로케 바우카데 카세레 카바이베 나게딩 나이카데 눌라이두 바우게딩 바우카데 눌라이두 냉지망지마지마사 무솔라이 카이가망자마세 냉지망지마지마사 다와지